to me, the younger she can make good. 서로 younger than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